0: 의 허단이 함크라뇨 너르이 덕마너 개분그의 커랑크라 캐티샤나이 버러 커럭사 서바니 생크락 버럼그랑 넬슨 만델라노 알롱니 피옹나박의 아프리칸 하코토르 그낭의 서바클라자카 아프리카 하코토르노 카르의 하용베렘니 아동록 커랑티샤마바이 11 페브루어리 1990 비시워 알롱니 피옥자카 27 비시롬의 알롱고 섭자기 동만이 알롱니 기필마야골로 로코 함크라니 바그이 커랑티샤나 삼고 하피카 1993 비시워 넬슨 만델라 테이 데클락 버러 커롱니노 노벨 피스 프라이즈 르자카 1994 비시워 조토 부쿠르 코섬로 보드르나니 셰프 만마바이 정마리워 그방보드니 마리바이 만델라 그플라잉카 보너스강 부쿠르 코섬니 비싱어 아프리카 하코토르니 프레시덴니 아숙타여 아숙나이 보 아프리카 하코토르니 프레시덴니 아숙타여 아숙마니 야골로 허다 함크라이 릉스릉타이 삭함크라니 베세보 사몽크방 땅랑카 보조토노 박사케 뜨이둘루이 사몽카함 땅랑카 비니랑마오 구부이무충마 뜨이의 저버클라이마바이 그플라잉의 다북조토님바카오 몽카함 리클랑카 루코함크라니 사몽 땅나이 타이 구부이라마뜨이 저버클라이나이 넬슨 만델라 보노 아프리카 하코토르니 Mahatma Gandhi hanibo sinijagai tongo bokhoroksa Mahatma Gandhi no rukthanai borok luko hamkrai khlaima bai baksa simungobo yagrlangkha bini sujak mungrangni bisingo khursa jaknai bijabangkha english kok bai sujak no easy walk to freedom take shankha long walk to freedom Conversation with myself, Nelson Mandela by himself, the authorized book of quotation. Takeshanka, there not linger the presidential years. Takesha Bijabunka, favorite African folktales. Kubangma Simurongi Bishingo, Lukuni Kasuksa Bijab Kaisha Angi Basamani Kokunka, Long Walk to Freedom. Nelson Mandela Salangma Kok Rok Tabuk Lukuni Hamchak Mung Kupulong Mani Tongo. Ingraji Bishini 1964 Bishiwo Rebunia Trail Thayo Samani Kok Tabuk Bo Lukuni Bukhao Muitu Tongko. Bini Saza Kok Butang Nka. I am prefer to die. Bo Ingraji Bishini 2013 Bishini 5 December Salmari Wo I Hayung No Yakarai Thangka. Bothima Zora Bini Umorunka 95 years. Bini Langman Kotoma Iha Tongsak Sazagai Tongplanyai. Bini Langmani Bishingtui Kabangma Srungmung Mani Tongo. Langmao Kesen Mani Tai Krui. Langma Tongsak Loko Hangrani Samungo. Kubui Lamatui Soba Klai Tongke Salsa Yok Samung Manai. Borom Ganang Nelson Mandelani Asema Salo. Asuk sawinyo kong mataka jotona hambai.
1: Aw asuzora sung kanalai man lakya Nelson Mandela de no tuye kok thai chathani sawi khanarka takhok Basudev Devarma. Aw sung silakena Nelson Mandela no tuye bini langmani kothmarakno आउ बबेलाई बखा कुवार तै बखा करा साउथ अफ्रिकानि खरक्सा ब्रमगनां मुंगनां तै फाइट खैनाय बरक नै बिनि लाइन बतां तांसा मुइतुमानो आबो बेलायनो सों जरा जराव माबा मा सालायो आबोंखा एडुकेशन इज द मोस्ट पावरफुल वेपन व्हिच यू कैन यूज टू सेंस द वर्ल्ड नै आउ हके सों खनालै मानलायखा Nelson Mandela no tuye bini langmani kothma a phaje hake sing tabung besebo khanalai sane resabmu resamungo ane hai sing khanalai ne takok

0: 삼은 것들 사는 당한게 정브리록 나이트 나이케 삼은 클라야 흔인만이야 말라케스 삼은 클라이만이 클라요 솔라니 삼은 오마카냐 이브리니 삼은 오마카냐 이게 아무리 미신거 디는도 세부카냐 이브리록 니또 꼭나 뜨이시 살아이만이 봐 녹노 쿵노 바하케 암석 것들 패밀리록 동맘래 녹노 쿵고또 바하케 아브로 보록록 바이 승 삼일라이 미릴라이 동나니 힌게 신이게 병몽록 바하이 녹작 기사 사이만하니 무중우
1: 아우 아보 박사 박사 녹홍록 온나이디 금방마 패밀리 바로 전 때로 전 판제 사바나 동 녹녹홍록 아기니 딘록 녹작 따보록 바로 전 때로 전 짜나이록 녹녹홍고 가방 마사무 폭니 성막양께노 자바이드럽께노 디보니 성난이 클라이탕고 아바 하이노콩로고 버 개병 파요 조라조라로고 개병 파요 따이 노콩 지금 사사 무마부파 부사마사 뜨이보 아르보 노콩어 개병 파요 땀니 행게 승 거럭사 때 거럭사노 함장 라냐 낭나이 조바 라냐 낭나이 아니 노콩고 따부 아니 버크라즈 아니 버크라 아니 버사이 아니 부프랑 아니 부프랑즈 매박 방마 동 녹누 콩어 동과 럼디 능 따복 아로 살브르노 능 어느 콩이 부마 브리 힌게 보망 사몽 카이 봉노 보 사보 세보 카이네 브리 버노 녹누 콩어 봉니 바그 도토노 카이 글랑게 레디 카이 사나니 시미리 글랑고 조라 조라워 조라 조라가 조콘 비니 사 카미야 마 미니 소통할 때 처음에 이동해 사감 저라더냐 불리 그러니까 사감에 봉만어 처음에 목록 사가 마 처음에 미니 목록 사가 이제 프로판 엉퉁 아 저라라고 너무 풍니 벌어 아니 마 함즉 아니 뭐그라 아니 아니 무프랑즉 마 아니 무사이 마 아니 제 동보 아니 뭐그라즉 동보 벌어 또 먹노 어 저라워 자 저디는 벌어 기차판어 수박 한강까지 제 불이 뭐 세복하네 뭐뭐 기차래 각상마만 아우 작은어 저디는 뭐 갈리야 그 비는 박하보 하미앙카 앙망 앙망 갈게 완충만 갈아이켜다보 아 저라고 개방 못 갈아요 그러니까 정 저또는 뭐는 나식 나식이 심이 동한가이 파디 정 뭐는 나식이 동이야 정뭐 뭐는 파디 기차 저또는 소발라야는 흔히 저또는 아고기 팔리게 한가봐 아보 아부리 보 기차 뭐 언제 저보 가네 뭐뭐 기차래 삭 요구 해디바 그러니까 아버님 바그니어 신이 녹녹콩도 그방 마사무 정답부 수도 세보 가면 보이야 조라조라 더파니 사무 가냐무 송고 조라조라 분여 소바나무 송고 조라조라 분여 어 조라라고 보 양 저또 사무 빠이 정 타나니 행가 안가 저또는어 정말 헬프 사 소바나 낭나이 정 어머 하게 심미 동이슈기야 그방 마다분여 뭐라고 다분여 조라로 그방 마 파요 사무고 이제 개백무 다복롬디 안 다복가샤 수첼월간에 부리 파농카 안 다복 어자가워 타나니 야문 치니 DCS 오피사랑통 DPS 오피사랑통 치니 부리 모디 치니 다복 또노시리다 한 자복 비니 보 사몽 그방 마 예디바 보 다복 녹녹쿵이 사몽 녹히부이세 보 마탕아이 비니 사몽고 보 어타이모 보 제조라워 속이 만일리 한가 비니 사바바 비니 제 만철만 비니 아보보 সবই মাংলা বেউ আ জরা ও বথা নাং নাই বিনে আ টাইম অবনি বাগানে নক নক খুনি বড় রব বন সুবানা নাঙ্গ হাই গেছে ব টাইম লি থানাই তাবু নং আনি নক নক আং তাবু থাঙ্গা অ জরা ও আং ইয়াং নক নক খুঙ কোন ফান খলাই কলাং মালিয়া গাঙ্গা আনি বু বখা খেনে খেনে তংইনে আং নক নক খুঙ বসাই বসানি বাগাই সংই কলাং মালিয়া বনি চারি কলাং মালিয়া গানি বখা ব খেনে খেনে তংনাই অবনি বাগান অ জাগা ব কাইসা কেবেং মুং তংগো জং তাবু রমদি কাইসা সামু খাইয়া থাকা সোশ্যাল ওয়ার্ক খাইয়া থাকবো

야 바돌이 데브르마니 거랑바이 하중니 리잡작 르자몽 아크스바니 아그르톨라 어부니 로그니 파캬시니 디닌 디버자라니 콕보록 하웨반다 하뇨하이 사릭 담시니 담프로 크나르작 피라나 조타나노 함바이 콜롬바이캬